0: 지금 상황도 이동했어.
1: 어떤 일을 전진해 달려.
0: For your reference and reserve.
1: Thank you.